0: 눈물 펑펑 쏟는 거
1: 아니야,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.
2: 그냥 우리 각자 보자.
3: 취향 타는 순간은 가볍게 톡 털자.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 번, 건강하게 두 번.
4: Let's drink twice.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,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소름, 시원해서 시원서커 K2.
5: ルート設定完了。 戦艦降下します。
6: ファースト死んだ。早く彼らの緊急機関を。うん、これは想定外ですね。また3人漆黒の中に刻まれる。準備さてやろう。両国次のさ、ファースゼロナイト。

0: 나만 힘들어? 죽을 것 같아.
1: 지금 몇 세트지?
0: 한 세트?
2: 좀만 쉴까?
3: 그럴까?
4: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.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으로 시원하게 한 번, 건강하게 두 번.
5: Pagkagising sa umaga, umangon at kumain ng sapat. Katas ang kailangan para lumusog ang katawan, pero may sulit.

0: Personalize however you want. InnovaStar 14, for gaming, for pictures, for anything.
1: 美味，我只瞄准这颗星。 7-Eleven 星级飨宴，和我一起偷吃的星级美味，意大利面又香又辣，好过瘾哦！哇，一个是我最爱的台韩味，这不只是甜品，更是精品，最极致的美味就在星级飨宴，快来 7-Eleven 和我一起享用吧！
2: 有你 open， 生活有我 open。
3: 어떤 거 볼까?
4: 눈물 펑펑 쏟는 거
5: 아니야,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.
6: 그냥 우리 각자 보자.
7: 취향 타는 순간엔 가볍게 톡 털자.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번.

0: V케어 들어보셨나요?
1: 브이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. 트위스 어 데이 미아르.
2: 애정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3: 여기 건물주님.
4: 아이, 뭐 슈퍼스타신데요.
3: 얼마나 좋은 애정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4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3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 아, 잠시만요.
5: 네?
3: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5: 진짜 열심히 잘한다.
6: 한다한 모, kahit anong mangyari, hindi tayo magkakahiwalay.
7: Mahal na mahal kita.
8: People like loyal. Yan si mahal. Cholo.
5: Jody!
8: Sobrang ideal, kaya maraming nagkakagusto sa kanya. Pero isa lang ang tinitibok ng puso sa kanya.
7: Sorry, hindi ako yun.
8: K-Drama's OG Best Boyfriend Ever is back! Stairway to Heaven, Monday to Friday, 11:30 a.m. sa Chit TV.
9: Rurot ang inyong umaga.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.